이십가만 절이십만 때 이십가만나 이방가 아 가시 이십기가 타는가만 가있다가 땡 그만 가있다 아가가 그만 좀 구하겠다지 아기기 고르기 구하기.

인사리 인사하고 가야가 아 고마워 다른 누구 막 검은 아가 짜온 거 누구 막 검은 아가 아 우리 큰기 아기 괜찮은 그 막 고마워 있다 내가 미상한 그 애가도 좋아 가가 이렇게 뜨다가 대긴 그 막 고마워 그 막 고맙다 망가한 거고 오빠 누구 따야 뜨고 안 고시 끝나 대긴 이 집은 가지마 그 집가가 엄마 엄마